0: 테일러 애고포를 우렁이 테이커 마우위에 마고토네 아하하
1: 그 티마트 워이 다고 이때래요 마을이 괴로이 와그네 토아 나테메아 에누잉아 카이호코 마을이 그 하루마이네이키 마테 토아 ka kōrero Māori rātou ki a mātou whānau, wetei, keitaha. Ah, yeah. Well, kāre mātou mōhio nā te mea fitu tau tākunei pakeke i tērā wā. Ah, ka whakautu mātou, keitaha.

0: 우리 돈을 또 따따 으려 오랑아지라.
1: 우토류마이키가 이아레레 오타우토코 이와테카우마 이와 이라리마 키마우가 타니파 이와테카우마 피츠 이라리마 키마우가 히쿠랑이.